이안 아카시와니 티라 그나틈 소잉아파 사칸티콘 달프루니 프로그램오너름 착수완 막사 층니남 베익파 살람콘 칭아 달블시 하잘그니 콜그룹톡 오거스트 자니 가탐타릭 솜버프릉 아루 이아 프릉오바나 시망르 창니 소프리그탐 포인트 가탐사 미티어 미디엄 웨이프 바하잘 사르차니 콜라치 가탐 킬러 하츠투 이아 스테이스 노니 등타능탕 프로그램 랑코 프릉독 바지오니 아탐니 그탐 미닛 츠킹오나 크나소나 만긴 이안 아카슈와니 튜라 이안 아카슈와니 튜라 소모이더 오프릉니 독 바지옥나 시앵아하 드득사니 자마노 프릉니 독옹아하운 델리우니코 왓스카가파 힌디 코보랑코 졸졸 잉글리시 코보랑코바 독 미닛 붕아오 크낭칭나 만긴 이안 아카슈와니 튜라

사비시고 만급바 만대박사 마뭉바 참팽아니그리 두름 동름아니치 사비시고 만급바 만대니 자칼금은 비지랑코 자칼플라니치 HIV 동급바 만대니 안치고 사급분나 오나니치 아루 마급바 노 동무등오 HIV 동아 오데 아루 우코 숨삭소자 오데 우니 안팎금은 비사오 아루 비사나 속하나오 마트크릭나마나

하지만 아직 자손 그 다니기란 거 그나 수하 소마이도 아탐니 스니바지 와하 아루 얀 토키 하우스 프로그램 그 딸그바 힌디 필름 라니기란 거 왔다니 소마이 와 스칸그바 팔락 무찰 아루 파폰니랑 그바 라츠 리부트 필름 니킷 함메 툼헤 조타고 나시망나 와다팅아